0: 이미라디오쿠 목감 이미라디오쿠 목감 이미라디오쿠 이게 나무 거기 두세 이다 모양기 도이다라디오쿠
1: 아노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미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Oce.
2: Ah radio Oce, mendingan radio P.
1: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, dengerin dong.
3: 96.9.
0: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